예호를 와요 배양의 걸러 와요 오하이도 바로 와요 웨스트하고 아구도 알라토이 아마나게 도와야 되고 그러니까 호흡 많이 하고 헐게